0: Left-heading 220 주네요. 221.
1: 인폰 카고 101, 지시나 메인텐 6000.
2: 지시나 6000, 인폰 카고 101.
1: 지니아 221, 5마이톤 바디, 턴 레프트링 190, 지시나 메인텐 1800. PR4 UNLS 양키, 단웨이 16 레프트 어프로치.
0: 헤딩 190, 디스 1800, 클리어 SL 양키, 런웨이 16 레프트 어프로치 주니어 221.
1: 유나이티드 쉽 델타, 지시나 메인텐 3000.
2: So maintain 3000 units 6 Delta.

0: 오렌지 라인 6마트 리그리아 디렉터 코벤 캔슬 코벤 오로 리셉션.
1: 리그리아 디렉터 코벤 캔슬 코벤 오로 리셉션 오렌지 라인 6마트.

0: 그랬으면 소시지 참 라이드 헤딩 250 디스로 맨텐 6사사
1: 라이드 헤딩 250 디스로 6사사 9사사
0: 그랬으면 소시지 컨택트 도쿄레다 120 데스 마르투
1: 120 데스 마르투 카이로 사라포드
0: 그레타 베이스 320 디스로 맨텐 104사 캔슬 스피드 리스트릭션 하드 코벤
2: 3210000 Great Bay 320
0: Great Bay 320 Cross Copen at 10000 Speed restriction is cancelled
2: Cross Copen at 10000 Speed restriction at Copen was cancelled Great Bay 320
0: All Nippon 820 Direct to Jamming
3: Direct to Jamming All Nippon 820
0: Just the first drop of flying heading 3, portion 010, back type 2, final portion, back type 2, Jimmy, maintain 10,000, heading 010.
4: Heading 010, maintain 10,000, heading 504.
3: Approach all Nippon 820, request further descent.
0: All Nippon 820, Russia, descent, maintain 6,000, maintain speed of 250 knots.
3: Descent to 6,000, maintain 250 knots, Nippon 820.

0: 오렌지 하나 28 리필 디렉터 감마.
1: 디렉터 감마 오렌지 하나
0: 28. 006 Tokyo approach. Narita Tunesh 2987. Expect Alice Yankee runway 16 left. Yes, 006, 12 year, Lutas, Golf Arrival.